보면 밖에 가야 되고 게르만 메이시 게르만 메이시 크레모이티가 좀 20 게르만 메이시 영어로라 루나라 베랑 후보자 모지와지 리고 모모 사리 안에 아 아쉽고 함께 시차라 야는 아비조아 실소라 마셔라 칼레바카 라케시와 하이 바나바 이스라엘에 바로와 모컴파 baba ba ba ba la le bo phelo ba hai khompo ki khi ya bo phi khompo ke le bon la bo phi ke le mane modimo le tsa se ka matla amen.